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찍을 거

지금 너 보다 연락 받아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도 못하게 넣고 싶어. 치키치키치키치키치키 쇼키초이다 뻥깡 바바치치치키치키치키치키 뻥깡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갱

지금 너 보다 연락 받아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